0: Pigeon 2, Pigeon 2, Heavy, Manchester,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십니까.
2: 먼저 세상 군방인 코리아니아 2, A4, Heavy, Maintain 5, 300, 500, North, 083, West, 스피드.
0: 코리아니아 2, A4, Heavy, Manchester, 안녕하세요.
2: 안녕하세요.
0: 091 Heavy Master Center, 안녕하세요.
3: 모야르 보석 타격 244 Heavy 533 0.
0: 카드락 244 Heavy Master Center, 먼저.

0: 거기는 081 슈퍼 모차사나 안녕하세요.
1: 안녕하세요.
0: 669 or come up for 11897.
2: Sorry, 1897, what's your 669?
0: Or is it 669?